망증 망심보지땡 아장소악릉 망공하라보지땡 시방기저가방증 생간매지땡 망공하라보지땡 깨아루나둥증 망꼬만두낭생 생라비땅쨍 망꽁하라뽀지땡 세라아띔에플랭 망손세띔억랭 생깐매지땡 망꽁

나라남 내라대도 안 뽀따라도 안 멘타네론 장낭로 타무망 생간 맷마랑 안 뽀따라도 안 방얀따룬 장찌로앙디장 방잉깽뽀르랑 발롱레안 방뽀따라도안 메아홍링담 방정리암팡 시얀타심 방팔링루차라남